0: 하신 하나님. 아마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다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 뼈를 챙겨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요셉은 미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들고 출애굽을 탈출한 애굽을 탈출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430년의 그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느라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 당시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 루트, 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가 람셋이고 숫곳이 여기쯤 되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흘길입니다. 바로 이 길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내려올 때 이 길로 내려왔던 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일길. 불볕더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해풍이 불어오는 괜찮은 여정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네게부 사막을 직접 건너서 에담이라는 곳에 오게 하셨는데 이 길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자 지구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해안가. 바로 가자는 팔레스타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살고 있던 바로 여기인데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간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부득이하게 맞부닥뜨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야 우리 못 살겠다 여기서 전쟁에서 죽느니 이집트로 돌아가자 생각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해안가가 아니라 직접 네게부 사막을 직통해서 에담으로 인도하시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 길이 오늘 17절, 18절에 인도하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 지금서부터 3500년 전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두 번째 경로는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길이 여기라면 이제 두 번째 길은 이렇게 와서 요단 동편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북상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코스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면 분명히 모압과 암몬은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는 여지껏 잘못 알고 왔었다는 거죠.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여기가 시내반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손 내밀어 보시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삼각,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게 시내반도입니다. 그러면 왼쪽에도 홍해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도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를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통과해 있고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끼고 있는 또 다른 홍해바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는 이쪽 길로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홍해바다가 그렇게 큼지막한 홍해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육상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내반도 밑쪽에 여기가 바로 시내반도인데, 시내산인데 이것은 주후 4세기경에 천주교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선포하면서부터 수많은 학자들이나 성경에 이 출애급한 경로가 이 길이었을 것이고 시내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참조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성경책 뒷면에 지도를 펴보시면 마라, 뭐 그리고 어떤 지명이 나오는데 그 뒤에 물음표가 딱 붙어있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왜 물음표가 붙어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 지명들이 정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출애굽한 경로가 여기였을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아 요쯤 오면 마라의 우물이 있을 것이고 요쯤 오면 엘림이 있을 것이고 요쯤 오면 70주가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를 보시면 자 계속해서 시내반도를 보시면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가 여기까지 지도에 보면 옛날 지도에는 미디안 광야가 여기까지 색칠해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다. 그렇게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미디안 광야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여러분의 손가락 V자의 오른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넌 쪽이 미디안 광야이고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내산이 어디에 있고 모세가 부인을 만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났고 양을 쳤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집트로 돌아간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경로는 이렇게 왔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경로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 당시에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안가로 올라가는 경로 네게브 사막을 직접 통과해서 우측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우측으로 와서 건너가는 통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와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지도를 한번 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간판에 있는 글이 뭐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킹스웨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킹스 하이웨이, 우리말로 옮기면 왕의 길, 옛날 성경에는 왕의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간판이 붙어 있어서 이 길로 가면 옛날에 3500년 전에 실크로드 무역했던 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는 왕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간판이 붙여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에담으로 그리고 비아히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 루트다, 경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센 땅 또는 람셋.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람셋에서 국고성 비돔과 무엇을 지었다, 쌓았다, 그죠? 거기가 람셋인데 여기를 떠나서 고센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숲곳을 거쳐서 잘 보십시오. 여기는 바다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네게브 사막을 직통해서 3일 밤낮을 걸어서 출애굽기 3장 19절 18절을 보시면 밤낮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스트레이트로 와서 에담에 왔고 1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목적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라오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내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루트로 오른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를 인터넷상에서 보시기 원하면 김승학 박사, 김승학 박사가 주장하는 최례급 경로를 치시면 이 지도, 배경, 또 다른 여러 사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쪽 미디안 강해로 왔는데, 여기가 바로 이집트 땅이 아닌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땅이고요. 집이고요. 여기가 그 시내산이고, 이쪽이 르비딤 광야, 수르 광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3,000명이 황금을 모아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다라고 옷을 벗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13, 14장 이후에 보면 3,000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묻혀있는 무덤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김성학 씨가 이 지역을 12차례 방문하면서 자료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호렙 동굴이 있는데, 이따가 지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렙 동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한 후에 이세벨이 화를 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피난을 와서 호렙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된 장소, 바로 이 호렙 동굴은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 있다는 게 열왕기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었던 곳, 이따가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바로 그 시내산이라는 곳.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제 사진을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출애굽한 경로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시내산 왼쪽이 아니라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미디안 땅으로 건너왔고,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가지만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흘길로, 바닷길로 인도하면 편하게, 시원하게,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우회하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길로 가면 편할 텐데, 아,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할 텐데,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쪽 방향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것 주시지 않고 생전에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이것을 주시거나 이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색다른 길이다,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길이다라고 감사치 않을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교만했던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이 바다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바다라는 것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실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산의 위치가 시내 반도에 있든 미디안 땅에 있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요셉이 명령했던, 유언했던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 유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취도가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 산, 신의 산은 신의 반도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미디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진노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옮겨진 줄을 믿으시면 감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속박, 죄의 속박에 있던 이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전쟁을 만난다든지 어떤 고생을 하다 보면 돌아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지만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돌아가라. 서둘지 말고 침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도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신다라고 확신하시고 서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불기둥과 기름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있는 8,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갔거나 다른 길로 갔다면 분명히 도중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상당수는 돌아갔을 것이고 돌아가는 무리가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여전히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참조하실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유업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서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 보십시오. 성경 구절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십시오. 모친님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싸워서 이겨서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성화를 이루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양만 쳤고 벽돌 만들었고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이 이집트 병사들과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번 자유를 얻어보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 책임져 주신다. 구름 기둥도 보았습니다.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좀 무서웠던 이집트의 그 병사들이 다 죽는 것도 보게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확신과 기쁨이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삼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이 굉장한 배려 이런 배려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것,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때때로 훈련받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 민수기가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어렵죠? 자, 이제 이 진짜 시내산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의 모습. 저는 1999년 10월 달에 시내산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은 시내산은 시내 반도, 그 시나이 피넨슐라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간 곳도 여기가 진짜 시내산인가 보다 감동을 굉장히 받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은혜만 실컷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구절만 봐도 아, 시내산은 시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 2절에 보면 시내산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유명한 떨기나무 불.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에 건너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누구에게 장가갔고 그의 장인이 누구고 장인이 어디에 사는지 그 지명을 말하기를 미디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2절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는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호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호렙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었고 그래서 양떼를 치고 이드로의 사위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불꽃을 바라본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황무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포화풀이라는 식물입니다. 사막이나 황무지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이 식물은 높이가 5cm에 불과하지만 그 뿌리를 7에서 9m까지 땅속으로 뻗쳐 전체의 길이는 600km가 넘는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화풀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비결은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시들거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의 굳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형제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연초가 되면 꼭 나누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벌써 18년째 제 사역이 되기 때문에 18년째 여러 차례 나누는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설교고 오늘의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터치, 뜨거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또 여러분 또 결단하며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뜨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40년 된 교회를 담임한 지 5년이 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제 멘토입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연락도 드리며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요청을 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참 많아집니다. 형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겠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40년의 전통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의 전통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펼쳐보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 힘들어하는 기존 성도들과 리더들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병이 들어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사임해야겠다는 겁니다. 사임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참 5년 동안 열심을 내서 사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참 이 변화에 대해 어려워하는 기존 성도들과 리더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몸도 병이 들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저는 기존 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형제교회에 부임을 했고 우리 형제교회가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는 모든 기성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기성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 우리 형제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교회는 제가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또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동부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그 교회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기성교회가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한다는 것이, 제가 그때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형제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변화에 기꺼이 희생하시며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Thank you.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기성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성교회 문제는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옛것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옛것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 목사님이 한 예를 드는데 기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성가대가 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 다 새로운 사람들이네, 남의 교회 온 것 같네, 그러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이게 불평할 일이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남의 교회 온 것 같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교회죠. 교회가 어찌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가족같이 재밌게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만 남아있으면 교회는 결국 장례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날을 맞이해야지 어떻게 장례의 날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시애틀 다운타운에 미국 제일 장로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시애틀 제일 장로교회는 우리 형제교회가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형제교회가 거기서 방을 하나 빌려서, 조그만 채플을 빌려서 시작된 교회예요. 이미 나서 제가 학생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방문했을 때, 16년 만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제일 시애틀 다운타운의 제일 장로교회는요, 이 서부에서 제일 부흥하던 교회였어요. 만 명 가까이 되던 그러한 제일 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40년이 채 안 돼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본당이 1300좌석인데 거기에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든다는,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서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200명이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본당 좌석이 1400 되는데 200명이 뜨문뜨문 앉아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있지 말고 우리 가까이 앞으로 모여서 우리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여기가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몇 주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가 30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3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지금 장례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장례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을 임대해서 교실들을 빌려줘서 임대해줘서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 보면 성도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는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부흥의 응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부터 불편해집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편안하게 앉을 자리도 없어져요.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차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많은 기성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리더들과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자기를 내려놓고 새로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격려하고 세워드렸기 때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갱신이었어요. 교회 갱신. 교회의 변화와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장례식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노예 리더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수많은 미국 기성교회, 수많은 미국 전통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영어로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 섬겨야겠다. 이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이것,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2000년 5월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당시 250명이 출석할 때 우리 59명이 다녀왔어요. 59명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여러분, 변변한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그리고 연령적으로 상당히 평균 연령이 높았던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7년 만에 이루어주시는데, 2007년 5월에 첫 번째 컨퍼런스, 우리 교회 이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됐고, 매년 5월 달에 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올해 5월은 한국의 동수원교회와 연합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 수원에서 컨퍼런스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좋은 컨퍼런스들도 있는데 우리 형제교회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여러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여러분 그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긍휼히 여기되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했었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대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헌신했던, 힘썼던 바로 그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긍휼함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예요.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 우리 형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미션 스테이먼,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실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아니죠,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 좋아야지. 예, 저기 써 있잖아요, 저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 천국의 이 가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삶,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 교회는 이 네 가지,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첫째 뭐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행복하게 사세요. 네. 건강한 가정을 세워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왜 동성결혼이 합헌화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결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여러분 성경적 이성결혼의 행복한 여러분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성결혼의 행복을 꿈꾸게 해야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도 꼭 하십시오. 봉사도 꼭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에 자주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가정의 중심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뭐예요? 복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가족 4주 만남으로 시작되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 양육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말씀 묵상인 큐티를 시작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양육 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만큼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그리고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나의 깨어진 자존감,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탕자를 끌어안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예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신령과 진정. 예배 최선을 다하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서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새벽

0: 동참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형제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2천명, 3천명,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2천명, 3천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2천명, 3천명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2천개, 3천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기서만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교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이 신앙 행위가 그대로 이어져야죠. 그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이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사로 해외도 가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열심을 해야죠. 열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나서 가야죠. 그 가는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는 걸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꿈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꿈 아닙니까? 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2017년도에도 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비안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비안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6번째 시간. 시험을 이겨낸 교회는 전에 없는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교회 성장을 위해 전력을 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더욱 힘쓰게 된다. 그런 노력들로 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1: 교회 자립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교회 성장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전력을 하게 되었죠.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 여행을 했던 감리교회 존무어 선교사는 그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그래, 이번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0: 아주 대만족입니다. 네, 이런 여행은 전에도, 아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게 이번 여행에 얻은 것이 많으셨습니까?
0: 많다 마다요. 네, 여행 중 내내 감동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 아, 그래요? 이거 우리 무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니,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니까 어떠하시던가요?
0: 지금은 이 한국 땅 전체가 부흥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교회 자립운동과 부흥운동을 병행해가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전체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은 평양에서 시작을 했던 이 운동이 이제는 평양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까? 전에 이곳에서만 이렇게 힘을 내는 줄만 알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복음의 열의를 갖고 힘쓰고 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2: 언론을 통해 듣긴 했지만은 무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이건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3: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뇨?
0: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잠시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으로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국이 회개의 바람이 불고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2: 그건 무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 바람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0: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당들이 더욱 사람들로 차고 넘치니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1: 그러게 말입니다. 놈들의 실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놈들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거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가만, 성령인지 뭔지에 홀린 건가?
0: 뭐야? 지금 그걸 말려고 차릴 거다!
1: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와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0: 아직 우리가 이놈의 조선의 땅에서 살 날이 많다. 저 대륙을 우리 대일본 제국의 소나기에 넣기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놈들을 10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당 때문에 그 일이 그리 여의치가 않아.
1: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0: 권불 10년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1: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0: 그래서?
1: 아무리 지놈들이 날 뛰어도 교회가 10년을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 다시 휘잔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0: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좋겠는데. 이거 이러다 놈들 때문에 우리 대일본 제국의 염원이 꺾이는 것은 아닌지.
2: 지금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와요.
2: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운동을 소문이 아닌 직접 확인을 하시고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아주 좋아들 하신다고들 하더만요.
3: 그렇기도 하시가디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교회당이 들어서고 그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찌 고무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2: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이가 걱정입니까?
3: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것만큼만 하면 되겠디 하고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디요.
1: 듣고 보니까니 그렇겠군요. 하나님께서 고작 이것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겠고.
3: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디요.
4: 당시 사람들은 대규모로 교회당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제공처이며 교회만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복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은 어떤 복음들일까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 또는 종교 지도자를 잘 받드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도 잘못된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다간 저주받기 십상입니다. 그 저주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벌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듣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하루를 열어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정보와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여 사용하는데요. 우리도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과 기회를 이 도구를 활용하여 전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로 인해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감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비롯해서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BBN 페이스북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페이스북 트위터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4: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일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2: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겁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긴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4: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이 바로 2.4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들이는 11조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매일 거저 얻는 24시간에 시간의 11조는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드라마 한두 편 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2.4시간, 영원한 것에 투자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0: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이 우리 주님께 질문을 드렸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여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한 일을 통해서 믿어라.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혹여 없다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12절로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많은 행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도들도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는 더 큰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게 될 큰 일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분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을 때 얼마가 3천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많은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간다로 갔던 조지 엘 맥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영화롭게 되셔서 다시 오실 구주를 전하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을 고치는 것과 육체를 고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성취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그분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이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일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얼마나 자주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주의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이 문맥에서 20번이나 언급되고 항상 그분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분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이 더 큰 일들을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복음주의는 오늘날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들은 지나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개가 뼈를 집어들고 달리는 것처럼 집어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제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전혀 거기에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구절에 넣어 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묶음 안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이 구절들이 말하는 세 가지 모두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축복하신 아들의 장점들은 변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장점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들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끝날 때 붙어 다니는 단순한 문맥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기도는 그분께서 응답하실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역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쭤볼게요. 조심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면 너무도 감사한 거죠. 매기 목사님께서 종종 인용하시는 한 글이 있는데 아이언 사이드 박사의 글을 인용하시죠.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저녁 어떤 모임에서 한 젊은 목사님과 함께 강단 위에 앉게 되었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젊은 아가씨가 그 모임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는 그에게 그녀가 전에는 멤버들 가운데서 활동적인 지도자였으며 그 후에는 세상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고 수개월 동안 교회에서 그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날 밤 이 구절로 설교를 했어요. 그 여인은 매우 화가 나서 모임 후에 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만일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거라고 감히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따졌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쪽에 앉아서 그렇게 대해 말씀을 좀 나누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여인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서 몇 달 그녀의 아버지가 지독하게 아팠는데 의사가 그의 방에 있을 때 그 여인은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의사가 방에서 나와서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 일을 당한 후 그 여인은 이제 다시는 제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다 듣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아이언 박사는 그녀에게 만일 그녀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발견하여 그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저는 위조범이 되겠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녀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구절을 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이것을 실천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물음 앞에 그렇게 따지던 그 여인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러면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스는 그녀가 하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는 노력과 같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께 대한 순종,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그 증거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이것은 이 약속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약속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100번 구해보십시오. 되어지나 지금 그와 같은 설명을 매기 목사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6절 17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유일한 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땅 위에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즉 보혜사는 만일 그분께서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과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성령의 사역에 아주 적합한 이름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강하신 분이시니까요. 성령께서는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자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어요. 다만 영적인 눈으로라야 그분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의 귀와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열려있는 그 열림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또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성령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19절로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 그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순절과 함께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진술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떤 철학자도 그 의미를 또 그 영향력을 다 말하고 다 측량하고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곧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는 세례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일되어진다. 그것이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거나 혹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함께 그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무엇을요? 구원을. 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성결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즉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경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날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은 또 얼마나 귀한 건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성전보다 더 귀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났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잠깐 한 말씀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영원히 그 건물 안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또 성전을 볼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건물이죠. 사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사람이 지으신 그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와서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솔로몬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사용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활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지만 세상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복을 빌어줬다. 아, 그 말이죠. 성전 건축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7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보았을 때 솔로몬 왕도 감개무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었는지는 이 본문의 기록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축복해 줬다고 하니까 축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왕이 우리를 축복해 주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축복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왕이 축복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그러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형제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배우자도 축복해주고 이웃 사람도 축복해주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고 내 남편, 내 아내 축복해 주고 우리 형제들 축복해 주고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송축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쓰는 말이 아닌데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축복함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송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찬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라 그러한 의미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욥은 그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물며 일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축복해 주시거나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욥처럼 일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할 땅을 알아보고 또 성전 건축할 재료를 모으고 뭐 그런 일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셨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시느냐? 그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 찾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거 잘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으리으리한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미리 보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또 시편 27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엿보시는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택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일단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선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일 한번 해야지. 이런 소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박해자 바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방향은 물론 잘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박해자 바울이었어요. 그 열정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잘못 나가던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으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넌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기 원했던 그 일을 그에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내가 네 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누가 다 해줬습니까?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짓는 것만 솔로몬이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당장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해달라 그러고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좀 빨리 그것을 허락 안 해주실까? 그런 조바심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자연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건축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빨리 건축을 안 하게 해주실까 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느 기준까지는 행해야 축복이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조건에 끼워 맞추지 말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없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중에서 최고로 생각했으며 예수님도 역시 높이 평가한 인물인 모세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위대한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 당시 이 거룩한 제사 드리는 일에 물건 사고 팔 수 있고 환전해주는 이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유일한 증거가 나온, 증인이 나온 유일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크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서로 증인이 두 명 되는데 두 명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죄로 고발한 것이 성전을 크는 자다. 요거는 딱 증인이 다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에 죽이라고 고발받은 정확한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전과 강도의 속을 전반부 말씀입니다.
3: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환송을 하는 거죠. 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일어서 일성하니까 앞서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메시아여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런 호산나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병든 사람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병에서 고쳐주소서. 빚이 많은 사람은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다른 힘에 권력에 눌린 사람은 그 권력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어떤 백인백색으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러도 그 부르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일단 누가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왔다고 하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야 정말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뻐 환영하면서 예수님은 옹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임금이 되실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이 평행구전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울면서 들어가세요.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에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더라면,
2: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다면 그 평화의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지키는 그런 평화,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진 평화를 원했어요. 이게 전 세상의 불행이에요. 힘이 없으면 빼앗기니까 힘을 가지고 해서 군비 축적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군비만 다 평화의 일로 사용한다면, 전 세계에 일어난 군비만 평화의 일에 사용한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집 없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라들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의 평화를 지킨다. 그래서 유엔 평화 유지군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엔 사무관으로 일한 사람이 그걸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게 한몫되게 합니다. 전쟁 무기만 평화의 산업으로 돌리면요, 전 세계에서 정말 굶어 죽을 사람 가능성 한 명이 없어도 된대.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루살렘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성 안에도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의 소식을 몰랐어요.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린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원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대한민국을 원해요? 힘 있는 나라. 감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함부로 일본이 까불지 못하는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힘 있는 나라. 그걸 다 원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전혀 다른 개념의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사람들 마음의 구원의 개념이 다 달렸기 때문에 메시아 개념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성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성전에서 계시가 떨어지기도 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언약궤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잘 드리면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의 도시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가장 중요한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에서 칠칠절, 오순절한 칠칠절, 그다음에 수장절. 예. 그러면 이렇게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유대 성인 남자는 누구나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1년에 세 번은 성전 순례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걸어오려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근데 저 멀리서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르면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그 돈으로 양을 잡아서 사서 성전에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도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들고 와서 양을 사고 또는 뭐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세는요, 1년에 한 번 내야 돼요. 반세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에 반세겔 내니까 일반적인 통용은 권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처럼 화폐가 아니라 은이나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로 이렇게 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 가실 때 환전하면 뭐 줘요? 그냥 환전해 줍니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의 수수료가 약 24분의 1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 하는 그 사람은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도 영업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에는요, 4월 초팔 하루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니까 1년에 3번 대목 보면요,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대에 환전해주고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환전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이 주잖아요.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성전에 부속된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 성전 때문에 먹고 산대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20만 명, 약 30만 명 정도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도 허락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장사한 거예요. 환전해주고 소, 양 사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요한 보면 녹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환전상상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재촉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시위하신 거예요. 이거 시위한 거예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요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건 예수는 완전 원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둘러엎어버리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 1년 2년 이렇게 되신 분은 야 이 넓히는 게 왜 바자회 같은 거 안 하노? 그러신 분 혹 계세요? 바자회 같은 거 왜 안 하냐? 바자회 같은 거 해가 뭐 하자는 거예요? 수익을 남겨서 뭐 하자고 그거요? 뭐 우리 어디 먹고 마시 놀러 가니까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 하는데 바자회 같은 거 합시다 라는 사람 그런 의문을 혹 드시는 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로 헌신 구제하려면 자기 집에 헌거 가져다가 예? 헌옷 가져다가 뭐 500원, 1000원 받아 팔지 말고 그냥 한 만 원 내놓는 게 안 낫겠어요? 예배당에 그렇게 장사한다고 하면요. 그냥 막 우리는 좁아서 할 장소도 없지만 큰 예배당 같은 데는요. 입구에 절벽에 쭉 놀았고 1여전도에부터 지금 몇 여전도에까지 있어요 우리? 오 여전도에 가지 마. 부스가 다섯 개라. 그럼 남전도는 가만히 있어요. 부스 만들라고 그럼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참기름 사세요. 집사 김사 사요. 잠시 사. 1여전도에 가지 말고 2여전도에 와서 사라고. 이게요. 우리 전에 우리 경장노님 저 서울에 큰 가셔서 가보니까 세상에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가니까 장터더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거룩한 주의를 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건 거룩한 하는 게 제사드린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예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도에 사업하라고 종종 전화가 와요. 아 이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전도에 사업하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여전도에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거나 팔거나 그거 대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당시 이 거룩한 제사 드리는 일에 물건 사고 팔 수 있고 환전해주는 이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유일한 증거가 나온, 증인이 나온 유일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흐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서로 증인이 두 명 됐는데 두 명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죄로 고발한 것이 성전을 흐는 자다. 요거는 딱 증인이 다 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라고 고발받은 정확한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성전을 파괴하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들을 딱 조작하니까 3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요일 성경 공부에 오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근사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사에 뽑혀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사가 되면 뭘 해야 되지? 내가 근사가 뽑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날 뽑았을까? 근사가 뭘 해야 되지? 기도 막 했대요. 여러분들 근사가 뽑히시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단어가 강도의 구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강도의 구혈. 이게 옛날에는 강도의 구혈인데 이번 번에는 강도의 소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도의 구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피택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피택 근사 또는 피택 장로 한 32여 명쯤 됐대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근사로 장로로 피택을 되었으니까 교회 헌금을 한번 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에 이 피택된 근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몇 분 같이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피택되고 나서 지금 한 두세 주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만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만 떠오릅니다. 이랬대요.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에게 근사로 피택을 당하고 장로로 피택을 당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뭐 300만원 500만원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자. 할당하지 말고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 한 1억이 나왔대요. 대충 계산 나오죠. 얼마 정도 됐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명 한 30명 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관례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직분자 뽑을 때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요. 봉사하라고 뽑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사를 왜 뽑았어요? 장로를 왜 뽑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뽑은 거잖아요. 봉사라고 뽑았으나 평생 이 사람 봉사해야 돼. 은퇴할 때까지 70세까지는 죽을지라도 봉사하세요. 입원하지 않는 한 봉사하세요. 그러라고 뽑은 거 맞지요? 이때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그러라고 뽑아놓고는 속으로 안 그럴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니 내보고 이식이 물라고 뽑았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아니 평생 일하라고 장로 근사로 세워놨는데 돈까지 내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봉사해요. 돈만 내야 되겠어요. 장로 근사 되면 예배당 옮긴다 하면은 부담 막 되죠. 장로 근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하고 청소하는 거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이 딱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목돈 내고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더 교묘하죠. 한번 300만원, 500만원 내고 그 다음은 근사 장로 폼 좀 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돈 줄만 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교묘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막 웃는다. 저는 그저 당신들이 그게 성직 4명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일체의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전액 교회 경상비로 식사 비용, 선물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선물 비용 교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봉사 뭐 자원해서 감사하면 봉사하면 참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관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회장 뭐 노회장 하기 위해서 뭐 돈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적어도 총회장 되면요 수억 또는 수십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에서는 아예 총회장 되는데 돈 못 쓰게 하려고 뭐 해요? 제비뽑기를 해버렸어요. 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 했다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제비뽑기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보다도 인증에 치우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뽑는데 우리 합동총회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했다는 증거.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고무신 받았죠? 그것도 백고무신. 그거 주고요. 10배, 20배 가서 빼앗아 가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그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하나 신앙 상담단에 어떤 분이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 설교를 듣다가 도대체 이런 선교사님을 초청한 교회는 어디냐 하니까 밑에 또 널푸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식에서 들어와서 찾아보았대요. 그래서 제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또 집으로 가자 노래를 듣고 그 목사님 또 설교를 찾아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호불호가 너무 극명해 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연결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허운석 선교사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허은석 선교사 설교 듣다가 넓은 게 찾아오신 분이 또 계시군요. 저 뒤에 김춘준 집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런 교회 어떤 해서 찾아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 참 희한해 그죠? 우리 허은석 선교사 한번 초청한 것 때문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일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초청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어떤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오시겠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고 김성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쉽게 장사의 비유를 할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 비밀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영업 비밀을 안 알려줘요. 그래야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장사의 비유를 하자면 이 김성 목사가 고 김성 목사가 영업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표현인지 다른 사람 표현인지 모르지만 양복 입은 무당. 그러니까 목사가 양복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무당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윤리도덕 안 따지잖아요. 무당은. 그저 복채만 많이 받치면 모든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뼛속 깊이 흘러내리는 무당신앙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있어요. 이게 한국 종교의 그 그래프를 제가 금요일 성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바탕은 무속신앙입니다. 모두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에서 이제 부족국가에서 국가로 발달하면 무속신앙으로 안 돼요. 좀 더 고등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근력을 갖다 보니까 완전히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해버렸죠. 불교가 타락한가 대체 종교로, 종교는 아니죠.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의 바탕에 깔려있고, 그 위에 불교가 깔려있고요. 그 위에 유교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먹혀요. 외국에서는 장로교 힘 못 써요. 다른 데는 회중교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침례교나, 그 침례교는 회중교회라 그래요. 그런 장로가 원래 없어요. 그 감리교도 원래 장로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와 침례교 요새 장로 있어요? 없어요? 왜 세웠을까요? 한국에는 장로로 세워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게 유교 문화예요.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정말 신앙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원래는 장로가 없는 교단들도 막 장로를 세운다니까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네, 교회 성령을 위하여.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아, 신앙상도, 예. 그래서, 보세요. 무당, 우리 안에는 무속 종교가 가득 들어있고, 그 위에 불교와 유교가 점철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는 짓은 무슨 짓이에요? 샤머니즘, 무당 춤추는 무당 푸덕거려 갔다. 또 하나, 저는 옛날에 장군죽비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사람 휴엄선님이에요. 정말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선님이세요. 이분이 장군죽비라는 책을 쓰는데 얼마 몇 년 전에 불교, 한국 불교의 세월이라는 거기 잡지에 복의 환장한 불교인들아라는 그 글을 썼어요. 이 복의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부처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탁발성하러 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해탈을 위해서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부처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불교인들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30만만 남는다 할지라도 진짜 불교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러시아 저 소련, 그 소련이 무너졌을 때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인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자거든요. 불교하고 통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기독교가 기뻐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불교인들이 기뻐한다고? 이 정도로 의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의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를 어느 날 목사들이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예수가 어디에서 다 이뤘는데 이 말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영어 비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보면 오늘 다시 12절, 13절 보는 예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노권을 만들어서 그냥 요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 말씀 안에 인용된 말씀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하나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7절만 인용되었는데요. 6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56장은요, 이 이사야 56장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런 지경에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여호와와 연합된 자, 연결된 자,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를 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6장 끝에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라도 누구에게 제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 안식일을 지키며. 두 번째는요?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두 가지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요?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 뭐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뭐 거룩하게 사는 삶 이런 게 요건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언약을 붙든다는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만 주일 성수하는데 성인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벌써 한 30분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내수에서 오신 분 처음 들으시죠? 안식일 지키는 의미. 하와이에서 오신 따님도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일하지 아니하고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공짜로 받아요. 비를 공짜로 받는다니까요. 은혜로 받아요.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못 사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1분도 못 사래 우리는. 그래 전부 다 은혜로 선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전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거 알라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40년 지나서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십계명이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이 달라져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구원을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조차도 일시키지 마. 왜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것이 와요. 왜? 야, 넌 다른 사람이 일요일에 일하는데 너 왜 일을 안 하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메시지화하는 의미에서는 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일요일에 꼭 일해야 될 사람들 있죠. 뭐 전기하는 운전하는 사람은 그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수요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날짜에 매이면 안 돼요. 나는 수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나는 안식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고 이것은 결국 언약을 붙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이라도요. 이방인이라도 주과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오면 성전이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돼. 이방인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말씀도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4절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요. 나온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고자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근데 고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면 그들을 내 집에 들여놓겠다는 거,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여호와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쫓겨난 자도 모아내고 아직도 덜 모아진 자를 내가 모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56장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격케 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흘러 내가 3일만에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네요. 그래서야 아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걸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을 갈라내고 고자라고 갈라내고 고아라고 갈라내고 세일이라고 갈라내는데 아니야.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에게로 모아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성진이라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방인들 딱 차이를 둬요. 이방인의 딸. 요건 이방인 말.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여자예요. 요건 여자들이 오는 딸. 여기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오는 딸.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딸. 구분을 쫙 해놨어요. 이미 이게 성전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물론 장사하기 때문에 둘러 엎으셨는데, 그런 것을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모아내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56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4: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형 서점에는 날마다 많은 신간 서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를 손에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길 때 크고 작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겠으나 그 책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이번 주 내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후원 헌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ITL 카드를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그 지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더욱 자세히 알고 또 믿기 원하는 분은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 있는 ITL 카드를 한번 신청하셔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고요. 또 뒷면에는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2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하고 휴가는 거의 없으며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평생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은 그 부르심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걷는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과 삶이 이미 사슬을 그는 뒤였으니까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2: 일부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하려는데
1: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2: 그보다는 저들을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을 진정시킬게.
1: 브루스, 그러지 말아요. 당신이 나가면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 부코잖아요? 부코가 여긴 웬일이죠?
2: 저 아이도 아마 폭동에 대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가담하려고 하는 거지. 뭐야, 집에서 만든 칼을 갖고 왔네? 아무래도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1: 영웅 되려고 애쓰지 마요, 브루스. 제발요.
2: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을 거야.
0: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기로 결심했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브루스와 도리스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도리스와 저는 결혼 20년째였습니다. 저는 인쇄업자였고 열심히 일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성공적인 인쇄 사업체를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딸 걔는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막 마치던 때였죠.
4: 승마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엄마.
5: 그렇구나. 많이 안 덥지?
4: 전 더운 건 별로 상관없어요.
3: 아, 그렇게 말하니 반갑구나.
5: 겐, 저 혹시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는 선교사로서 그리로 가고 싶은데.
4: 아프리카요? 온갖 야생동물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곳이요? 에이, 농담 마세요.
3: 아니야, 농담 아니야.
4: 그럼 우리 집은요? 그리고 인쇄사업은요?
3: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빼고는 다 처분해야겠지.
4: 그럼 제 말은 어떡해요? 전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3: 좋은 집으로 입양 보내자.
4: 아, 그리고 올해는 저 졸업하는 해잖아요. 두 분이 그 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5: 넌 통신과정으로 학교를 마쳐야 할 거야.
3: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겐. 그건 네 선택이야. 네가 정 여기 친구들 곁에 남고 싶다면 우리가 널 돌봐줄 믿음직한 가정을 한번 찾아보마.
4: 제가 아프리카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3: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우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의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하네스버그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대표 파송 선교사로 재정 후원을 받기로 했고 우리 집과 인쇄 사업체는 모두 처분을 했지요. 드디어 우린 짐을 화물선에 싣고 그 짐들과 함께 남아공으로 출발했습니다.
5: 드디어 케이프타운에 왔군요. 어서 빨리 육지의 땅을 밟고 싶어요.
4: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바다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내다니.
3: 그런데도 우리 중에 아무도 배멀미를 안 하는 게 놀라운 일이지. 바다가 그렇게 거칠었는데도 말이야.
5: 주님께서 가능한 한 이 여행을 즐기도록 해주셨어요. 특히 선원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린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3: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셨어.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진 책이라곤 성경뿐이었잖아.
5: 그러니까요. 근데 브루스, 저기 저 남자가 자꾸 당신을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봉투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3: 해외 전보 같은데? 내가 받아올게.
6: 뭐예요, 아빠?
3: 집에서 온 소식이야. 네 오빠는 군대에 징집됐고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신댄다. 병원에서 다리 절제 수술을 받으셨다는구나. 가족들과 수천 마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도전들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을 예상했죠.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도전도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회 내부의 반대였습니다. 선교회 소속의 아파트에 정착한 뒤 저는 선교회를 위해서 인쇄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곳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숙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난 왜 갈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선교회에선 숙련된 인쇄업자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3: 내가 자기들 일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가 봐.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5: 하지만 모두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3: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을 선교로 여기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 우린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난 신입 직원이라 되도록이면 그들을 자극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에도 그리 개방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요즘 4시 30분만 되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무조건 마쳐야 돼.
5: 예전에 당신은 자정 넘어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었는데.
3: 일이 긴박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5: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걸까요?
3: 197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정책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만약 제가 차 마시는 시간에 아프리카인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은 그 일은 백인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때때로 다른 이들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답니다.
7: 아이, 브루스, 그게 뭡니까?
3: 우리 사역에 대해 문의하는 아프리카인들에 보내지는 소책자인데 등사판 질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인쇄하면 어떨까요?
7: 그 부서에선 인쇄비용 여유가 없을 텐데요.
3: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장비도 쓸 수 있고요. 인쇄지 비용도 제가 낼 수 있습니다.
7: 전 그 일을 허락 못합니다.
3: 왜죠?
7: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부서들 모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바라게 될 거고요.
3: 하지만 우린 모두 같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대표하는 일인데요.
7: 당신이 괜찮다면 이 일은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건 그렇고 그 자꾸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3: 그 당시 저는 인쇄소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근강에서 150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주일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9개월이 지났을 즈음 우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선교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강하고 긴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5: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3: 우리가 선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인쇄업자의 힘을 합치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5: 브루스, 이건 어쩜 하나님의 계획일지 몰라요. 때로는 갈등이나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살집을 구해야겠네요.
3: 장비들을 놓을 사무실도 찾아야 되고. 도리스, 우린 그저 빌립보서 말씀만 의지하자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선교 사역의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후원금 지원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교회를 구성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지했지요. 얼마 후에 우리는 건물들이 딸린 낡은 집을 발견했는데 많이 낡긴 했어도 인쇄 장비를 들여놓기에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8: 여기 그릇 큰 거 하나 더 필요해요.
6: 무슨 지붕이 이렇게 잘 새요?
3: 너 집안에서 샤워하고 싶어 했잖니?
6: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릇이 18개나 나와 있다고요.
3: 그래, 이거 벽을 고칠 때 지붕도 같이 손을 봐달라고 해야겠네.
5: 여보, 우리 예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우리 집을 지었을 때 기억나요? 그때 물이 지하실에 차서 넘쳤잖아요.
3: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 그때 우리 애들이 그 며칠 동안 거실에서 보트를 타고 다녔지?
6: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9: 아마 주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위해 두 분을 준비시키셨나 봐요.
3: 맞는 말이야.
6: 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이 거의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새 차와 말들과 큰 집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로 두 분을 따라와서 후회하는 줄 아세요?
9: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8: 아, 여기 또 새고 있어요. 아유.
9: 그릇 19개째요.
3: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손이 하는 일을 번영케 하셔서 사역은 금방 확장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15명의 직원을 두고 13개 국어로 인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로 일을 시작했고 매주 주말에는 소웨토 언어로 아프리카인들에게 성경을 지도했지요. 정부에서 우리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겠대.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 돼.
5: 브루스, 왜요?
3: 흑인 차별주의 때문인가 봐. 정부에선 미국인 선교사들이 투쟁에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5: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진행시켜놨는데요.
3: 모든 것을 맡아서 인수할 사람을 찾아야 하고 가구도 팔아야 돼. 30일 후에 떠나야 하니까. 1973년 9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린 미국 내 여러 교회들을 여행하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에게 여행자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 걔는 결혼을 해서 미국에 남았고, 우리 부부만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10: 여보세요?
5: 우리 돌아왔단다, 켄.
10: 어떠셨어요, 엄마?
5: 예전보다 도울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 다행히 우리가 떠날 때 책임을 맡아준 세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잘 해내고 있어. 그리고 크리스천 훈련 학교에선 지금 6명의 학생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대.
10: 정말 멋져요. 두 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5: 고맙다, 얘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10: 네, 언젠가는 흑인 차별 정책도 끝나겠죠?
5: 그건 분명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3: 다음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남아공에 두 번째 크리스천 훈련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우린 새로운 교실과 기숙사를 봉헌하고 남아공에서의 선교 사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3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아프리카인 형제들 중에는 믿음을 잘 지키며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5: 여보, 우리 선교회에서 세운 두 학교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다니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부동산 권리증을 위조해서 두 학교를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시켰대. 그 사람들 이제 그 학교를 팔든지 문을 닫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1: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3: 아직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 탐욕과 사기가 만연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거기에 굴복한 거지. 성경의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이젠 주님께 맡겨드리자. 사역하는 동안 마음의 고통은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는데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이던 낡은 자동차 문제도 그랬습니다.
1: 여보, 어서 이리 좀 와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까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새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3: 우리에게 새 차를 준다고?
1: 정말이라니까요. 그 사람 말이 자기가 말하는 딜러를 찾아가기만 하면 어느 차든지 우리가 필요한 차를 고를 수 있다던데요.
3: 장난이 아닐까?
1: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라고 전화번호 남겨놨어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요.
3: 그 전화는 정말 자동차 딜러에게 연결이 되었고 우린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 채 새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우린 남아공에 둘러싸인 내륙국가 레스트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를 사서 교회와 집 두 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 있는 동안 학생들이 몇 명 더 들어왔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 학생들이 부모님들까지 데리고 와서 수업 시간은 늘리고 성경 공부 시간은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
1: 성경 공부를 줄이라고요?
3: 내가 우리 학교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 담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얘기했는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1: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브루스?
3: 이건 시험이야, 도리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 걱정 마, 임원들은 굳세게 서 있으니까.
1: 다행이에요.
3: 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말씀은 며칠 후에 제가 그 부지 한가운데 서서 제가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중에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왔고 우린 결국 수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교를 했습니다.
11: 아, 이젠 떠나십시오.
3: 완전히 떠나라고요?
11: 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요.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순 없나요?
11: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근 국가로 가세요.
3: 프리즈버그가 남아공 국정에 바로 건너편에 있군요.
11: 네, 그곳으로 가세요. 제가 도울게요.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1: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다니.
3: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도리스,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우린 12년 동안의 레스트에서의 사역을 뒤로한 채 다음 날 국경을 넘어 프리즈버그에 갔습니다. 그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우린 프리즈버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죠. 우린 우리 방에서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 그 선교회 이사에서 우리에게 본부와 사무실 그리고 집까지 한 곳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멀리 나와 있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륜 구동차를 탄 한 청년이 가까운 정비소로 우리 차를 견인해 준 뒤에 프리즈 버그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형제님? 주님은 몇 가지 아주 어렵고 위험한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12: 저는 당신들처럼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3: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처소도 얻게 됩니다.
12: 그런데 만약에 나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3: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자, 프리즈 버그에 다 왔습니다.
3: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형제님. 인생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준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놓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8년의 선교 사역을 마친 후 우리는 펜실베니아로 돌아와서 지역 교회들과 문서 선교에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지금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0: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새로운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현경수,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2부로 들려드렸습니다.

0: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의 책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의 중요성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할까? 스위스에서 실시된 독특한 자료 수집 방법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결론은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양 부모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할 경우 자녀들의 33%는 자라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했고 41%는 비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 25%는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지 아버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어머니는 비정기적이거나 아예 나가지 않았던 경우는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의 퍼센트가 더 높았습니다. 한편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아버지는 전혀 나가지 않았던 경우는 단지 2%만이 나중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실천이 어머니의 실천보다 12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유사한 연구 또한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매우 큰 축복이어서 아버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나 분명하게도 아버지들은 건강한 영적인 발달에 필수 불가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의 책임으로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률은 99.9%가 아닌 100%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기억하면 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한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캔사스주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은 폭발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졌고 시력과 양팔도 잃었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것으로 크게 실망하고 있었던 그는 영국에서 점자 성경을 입술로 읽는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점자 성경을 구해서 입술을 책장에 대는 순간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도 신경이 죽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점자 성경 책장을 입술로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혀가 책장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 혀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올랐고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튼튼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요. 1학년 이쪽으로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1학년 다시. 1학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서요. 자,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해서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자,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말한다. 이 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에 좋은 말씀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리고 물론 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죄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지 못하면 지호야, 구원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5: 지옥가요.
4: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책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의 수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봐요. 뭐 그냥 책이잖아. 사람이 지은 거지 뭐. 이거 불에 태우면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태워져요.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종이책에 글자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글자가 막 살아서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알아서요. 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네?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사람이 왜 죽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아요. 그 이런 이야기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모든 구원들은요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상둥이였어요. 야곱은 상둥이 형제가 누구였어요? 안 읽었어요? 성경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상동이 형이 누구예요?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삭. 옳지, 잘했어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5: 이브가.
4: 그렇죠. 어이구, 잘 읽었어요. 그럼 이삭의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5: 아브라함.
4: 아브라함이죠. 예, 잘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라. 자, 아브라함에는요, 원래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결혼해서 20년 아이 못 낳았는데,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를 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리브가가. 배가 불러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병원에서 뭐 초음파 검사하고 할 수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배 안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네 배 안에 있다. 그 상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래요. 미워했다는 것은요 뭐냐면 막 미워서 막 이렇게 머리 꿀밤 주고 막 때리고 이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 에서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는요 너무너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은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형님이 이제 이삭이 늙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삭은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에서를 좋아하고요. 리브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줬고요. 에서는 사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취향대로 아빠는 큰 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좋아했단 말이에요. 둘이 상둥이인데 그랬는데 자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사냥해서 음식을 마련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에서가 사냥하러 갔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 빨리 야곱을 불러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네, 축복을 받아라.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요. 그래서 양 가죽을 손목과 또는 목에 감아서 또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을 줄 건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서 아빠에게 가니까 아까 온 아들에게 다 축복했는데 에서가 막 울었어요. 아빠 더 축복할 거 없어요? 난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야곱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서 오다가 이 일 전에 사냥해서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일하다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냥 팥죽이라 그러는데 붉은색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 배고프다 죽 한 그릇 다오. 형님 죽을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럼 장자껏 나에게 넘기세요. 내가 장남할게요. 아, 장자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인데 그거 네가 가져가면 뭐하니? 그래 그래 해라 해라 네 장자 해라 하고 죽한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속였죠. 그렇게 뺏고 진짜로 아버지 축복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살아 있을 때 형이 동생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저 야곱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만약에 그대로 두면 에서와 야곱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만약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피난 가게 해요. 자기 이 리브가가 고향이 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으로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의 원래 자기 엄마의 집 외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가는 중에 피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한참 도망가 형님이 죽을까 하니까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그냥 돌멩이를 베고 잤어요. 돌로 베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꿈에 무슨 꿈이 보이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꿈을 꾸는데 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인데 여기 땅에서는 돌베개 베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야곱은 길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까지 오르는 저 높은 하늘까지 끝도 안 보이는 뭐가 보인다고요? 사다리. 또 뭐 그냥 계단이라 해도 돼요. 천국하는 계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위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장, 꼭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로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도 하늘은 못 가요.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지. 이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로 연결된 이 끝도 없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책망도 안 해요. 야 너와 형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이렇게 책망도 안 해요. 왜? 너는 원래 거짓말쟁이잖아. 너는 사기꾼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는지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속이고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너의 후손들에게 주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야 이 나쁜 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혼을 내실 텐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우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네 해서 돌멩이로 몇 개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맞아요. 벳엘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엘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나중에 십일조도 드리고 성조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뭐 하나님이 집 지어드린 적도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주는데 아내를 얻지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 공짜로 어떻게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예,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외사촌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일해서 내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얻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이 또 속여요. 결혼을 했더니 첫날 밤에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 더 일하면 레아도 주겠노라 하니까 할 수 없이 14년 동안 아내로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품사로 해서 일했는데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외삼촌은 추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말려주시고 결국은 이 야곱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까지 올라가는 일들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뭘 보았어요? 사닥다리.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걸 봤다. 그럼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연결된 것인데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런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시편 110편 16절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시죠? 어떤 분이 남편과 함께 청소년 그룹을 만나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 밤 몇몇 학생들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그 후에도 이들 부부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중 모임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때부터 10년도 더 된 지난 후에 그때 학생들 중에 한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주신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그에게서 믿음이 충만한 삶의 증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어느 구절인지 기억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성품에서 해방시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꾸는 선물인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매 순간 즐겁게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순종의 부르심을 깨닫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권위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그곳에서 나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열린 무덤 속에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왔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삶을 살던지 아니면 지금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있는 죄의 자리인 영적인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또 다른 나사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삶의 버거운 무게에 눌려 나는 지금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힘차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일평생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우고 삶의 기반을 닫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한 개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견고하고 좋은 집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림 집을 세우듯 허술하게 짓는 관계로 후회의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형의 크기나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세우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화려한 백화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껏 지었던 백화점과는 다른 차원의 화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분홍색 콘크리트의 유리로 조화를 이룬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의 고객이 찾아오는 당시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2위 규모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그곳에서 데뷔 공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995년 6월 29일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져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되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참사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백화점 이름 뭔지 아시죠? 예, 삼풍 백화점입니다. 왜 그래 화려했던 건물이 불과 5년 만에 이처럼 납작하게 붕괴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법으로 지은 부실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지나친 탐욕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원래 4층으로 설계된 백화점을 5층으로 바꾸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더구나 철근도 넣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만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적재하중의 4배가 되는 냉각수 탑을 얹었어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건물은 완공했을 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화려한 칼라가 아닙니다. 건물의 기반과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지어 놓아도 근본 구조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세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바로 세운 건축이 돼야지 우리 인생이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이룰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건축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삼풍백화점 주인이 아시는 대로 본인은 붕괴되기 17분 전에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건물 안에는 아직 1,50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인과 간부들만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붕괴 조짐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설마 했지요. 그럼 회장님은 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혹시나 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을 움직일 위세로 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신과 탐욕으로는 결코 위대한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바른 방법으로 바른 뜻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건축해야지 이 건축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종류의 집을 건축하셨는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아니할 인생을 건축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에 오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로 번역한 헬라 단어가 실제는 한 단어입니다.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키텍트, 이 설계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설계사는 현대사회에서 건축의 제반치인 것을 디자인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부르죠. 그러나 고대사회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건축의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을 아키텍톤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건축의 엑스퍼트, 전문가를 의미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와이즈 빌드라고 번역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이 마스터 빌드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혹은 최상의 건축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 나온 제자 훈련 교재 중에 마스터 라이프가 있고 마스터 디자인이 있고 마스터 디자인은 에베소스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빌드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잘 키워서 장차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그런 교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스터 빌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했고 많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건축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권면하며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마스터 빌더가 되어라. 그런데 그냥 마스터 빌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건축가로서 많은 사역에 기반을 닦고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다가올 다른 이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아볼로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 바울 이후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를 조심해라. 다른 말은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라.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신중을 기해라. Each one take heed how he builds.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혹은 사역이든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바른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한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뜻없이 보낸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인생이 매수합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정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carefully,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인생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도 발전하지 못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노숙자가 신문에 기고하는 케이스는 참 드문 일인데 어쨌든 그분은 거기에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글을 쓴 것을 볼 때에 제 생각에는 좀 공부도 하신 분 같고 연세도 눈도 드신 분 같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본인도 가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또 사업도 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중간에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인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밀려나와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 쉽다. 여러분 노숙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불행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계획으로 carefully 인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실패자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건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르게 건축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고려해야 될 즉 견고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른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건축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건물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을 세울 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 기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건축할 때 기초를 닦고 기반을 닦지 않습니까? 이것을 든든하게 세울수록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터가 필요한데 파운데이션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혹은 요즘 인기가 좋다는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처나 예수님이나 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누굴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삶의 기초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베이시스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의 기초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초도 예수님, 심지어 교회의 기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혹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가 그들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선포했던 메시지 주제가 뭘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지의 주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터전의 코너스톤이 되신다, 머리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정말 견고하게 바르선 인생이 되고 바르선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교회들 가운데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는 없어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 대입하다 보면 교회가 엉뚱아망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단일 뿐이지 이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면 교회가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버짓 위에 재정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돈 위에 재정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역도 결정하고 재정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돈이 되어서 되겠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명 목사님 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풍지박산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지려면 복음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의 우리 삶이 견고해지게 되고 바람이 불든지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자녀가 세상 물질 가운데 세움받고 세상의 명성 가운데 세움받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가운데에 양육받게 되면 결국 그들의 미래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보셨나요? 시청률이 23.8%까지 올라갔다니까 경이로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20회 마지막 회가 끝났을 때에 청와대 청원실에 20회 내용을 좀 바꿔달라는 청원서가 올라갈 정도로,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예.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못 보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네요. 다행히.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곳이 스카이 캐슬이에요. 그래서 인류, 학교, 뭐 재벌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욕망과 암투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용어 중에 자기들이 사는 곳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곳인데,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 있을 줄 알고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학벌이나 재벌이나 나의 재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든든한 인생 건축을 세우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른 기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재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아름다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사도바울은 여섯 가지 종류의 머티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덟 가지 종류의 재료가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또 하나는 불이 오면 금방 타버리는 재료들. 예컨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것,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른 풀을 헤이, 마른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에 풀이 오면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면에서는 영구적인 재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재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마틴 루드나 존 캘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들을 크리스천 닥트린 혹은 기독교 교리나 티칭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구적인 자료이고 세상 지혜로 지은 집은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이터널 밸류들이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신실함, 거룩함, 인테그리티 혹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터널 밸류들이에요. 그 반면에 쾌락, 허영, 욕망, 투쟁,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을 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면 불타고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재료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가 있고 일시적인 재료가 있는데, 물론 그 영원한 가치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의 아름다움의 그 모양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료로 짓게 되면 누추한 집이 될 것이고, 영구적인 좋은 자료로 짓게 되면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같이 출발하려는 그 부부, 이제 그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첫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출발하는 그 커플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100점짜리 신랑 없다. 100점짜리 신부도 없다.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고 100점짜리를 기대하면 다 실망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것이 많아도 사랑이 빠지게 되면 가정이 핍절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집을 지어갈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후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 원래 그 뜻이 missed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all short of glory, 원래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에 딱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의 기대에 딱 맞는 자녀 있을까요? 나의 기대에 딱 맞는 아내나 남편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은 우리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기대에 딱 맞을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허다한 모자람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모자람을 덮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을 건축해내고 건강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늘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이 아버지의 주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분도 계세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날에 비해서 비교적 아버지 날은 식당 예약 안 해도 되고 별로 많은 분들이 접대하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고 스타 강사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가 큰 분이었고 아버지와 거의 단절되게 살아왔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 심취하셨대요. 이 손으로 하는 예술. 그것도 이분은 동양화에 심취하셔가지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림이 우산 쓴 사람의 그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돈 결국 100% 사회 환원시키고 집에는 한 푼도 가져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머니와 매일 싸우고 다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하고 돈을 벌게 됐을 때에 어머님께만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께는 용돈을 안 드렸대요. 미우니까. 그리고 방문에도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님께도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꼭 엄마한테는 말씀 안 했다 그러고 용돈을 드렸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 얼굴빛이 달라지더래요. 한 번은 고향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공항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라오지 않던 아버지가 병을 나오셨어요. 그동안 어머님만 병을 나왔는데 그날은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아버님 혼자 병을 나온 것입니다. 오는 동안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입구까지 와서 그 아들이 용돈을 드리고 돌아왔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계셨을까요? 예, 돈을 세고 계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돈을 악박한 돈을 세고 계셨대요. 그런데 다 세고 돌아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왼쪽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한쪽 다리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기웃덩그리며 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강사가 던졌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당당했던 앞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갔던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게 뒤뚱그리며 외로워하는 뒷모습, 이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강이나 누구도 혼자 걸어갈 사람은 없어요. 다 뒷면을 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님의 뒷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뒷모습,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뒷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처 보지 못한 채 놓쳤지만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돼.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때는 인색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을 지나셨던 이그네시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원료로 하는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연료로 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비록 가진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출발점이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야지 아름답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축의 검사, 바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final inspection, 준공 검사가 필요해요. 어떤 건축이든지 준공 검사를 마치지 않고는 그게 입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 도면대로 바로 지어졌는지 스펙대로 모든 게 다 사용되는지 다 검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해야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준공검사자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검사자가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work, 우리의 열매, 삶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물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물론 revealed, 드러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apocalypto라고 하는 좀 특별한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apocalypsis라고 하는 것이 묵시록, 계시록, 명사형성 그런 것이며 오늘 보면 동사로 사용된 것인데 revealed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uncover, 혹은 bring to light,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드러낸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런 뜻이. 지금은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났을 때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15절 말씀, 공적이 불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형벌받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 그런 뜻이, 얼굴에 진땀이 흐르도록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높아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심판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 이것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모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유황 불모 속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말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크리스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삶도 있고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삶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 믿은 이후로 그냥 뺑뺑 놀기만 하다 왔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기에 달렸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사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낭비했다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은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제가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이 상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자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외지에 가셔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때로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동료들은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데 혼자만 동떨어진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골 골짜 같은 곳에서, 소돔 같은 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반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드렸던 눈물과 땀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새벽에 나와 김밥 만들고 파킹장 섬기고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사역하는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며 선교하며 산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목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0: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주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 바친 것이 있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영광 위에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지 그날 주님 오실 때에 드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렛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그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안식년도 갖지 않은 채 4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역에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의 말 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달리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았는가 물었을 때 그분이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어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일어나 반갑게 그분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선교와 사명 위에 살아가노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영광일까요? 이 세상의 물질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남을 것이 없어요. 정말 영원토록 남는 가치는 내가 예수 위에 드렸던 시간들, 주님 위에 바쳤던 나의 삶과 나의 물질, 그리고 생명을 위해 드렸던 나의 삶의 열매만이 영원토록 남는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열매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혹시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좋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저희 방송 웹사이트를 소개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 상단을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은혜로운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현되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독교 신앙 진화적인 중간 사회가 형성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림이 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삶 전체가 구성되는 일종의 대안적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혼자 조용히 간념적으로 신앙을 가지면 박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언제 박해가 됩니까? 로마 황제 발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레리우스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 직전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저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 트라키아에서 전쟁하다가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사산조 페르시아인가는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어 잡혔습니다. 황제가. 황제가 잡혔는데 로마의 모든 제1고교, 제2구, 제3구, 제11구, 제16구, 제17구 모든 로마의 구청 시민들이 모여서 로마의 강당에서 황제 석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막 향불을 피우고 난리를 하는데 로마의 제3구, 제14구 속한 시민들 기독교는 모여가지고 킬킬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 이놈들은 비애국적이구나. 우리 로마가 망하는 걸 좋아하나. 우리 로마 황제가 망하는 걸 보고 또 웃구나 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유지되는 군사적 폭력으로 유지되는 형편없는 약한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자기 몸을 의탁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조직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간파했습니까?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감미로운 통치를 맛본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와 종과 노예가 자유인처럼 대접받는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사회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국가적 폭력과 음란과 이런 군사적 정복 에너지로 뭉쳐있는 로마 제국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로마의 폭력적인 세계 정복 정책에 동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소수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제국이 소화할 수 없는 소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해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박해 속에 노출됐습니다. 이 환란과 박해 중에 노출됐지만 로마에는 그 당시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가 20개 이상 있었습니다. 20개 이상의 기독교 소수 종교는 전부 다 오론테스 강에서 흘러왔다는 말이 들 만큼 시리아 쪽 동방에서 몰려온 일종의 종교들 동방에서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강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로마가 동방 종교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오론티스 강을 흘러넘친 동방종교, 신비종교가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종교 중에서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교적으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돌보려고 하는 이 무한 책임적인 사랑의 아웃리치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바깥에, 즉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한 책임적인 아웃리치를 하면서 손을 내뻗어서 그들을 모두 다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랑은 기독교만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의 그물로 포획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힌도, 불교권 인도 같은 데 가서 비참한 사람을 그들이 왜 돕지 않는가 물어보세요. 왜 힌두교나 불교권 문명권에 가서 비참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축생처럼 짐승처럼 사는 이유는 몇 개의 연급 회기 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내가 약간 도와줘도 이 사람의 이 비참한 운명을 자초한 이런 연급 회기적인 그런 업보를 다 씻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알바니아의 그 작은 수녀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의 빈민에 가서 힌두교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힌두교도를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왜? 세계관과 종교 자체의 구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수평적인 형제자매의 네트워킹과 사랑과 우정과 친교를 이렇게 많이 강조한 것은 교회만이에요, 교회만. 여러분,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보통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알랭 드롱.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알랭드 보통. 스위스 사람이면서 프랑스에서 하는 소설가입니다. 르네 지라르, 슬라브의 지적, 세계 3대 지성인입니다. 이 세계 3대 지성이라고 자칭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름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아는 이해의 빛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가 자폐적인 어떤 그런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릴리푸트 시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랭드 보통, 르네 지라르, 슬러버의 지적 같은 사람들은 전부 무신론자입니다. 전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 우호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우호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인류의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웃기죠.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가 최고로 잘 될 때 유럽은 행복했다. 이게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요.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인류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왜? 알랭드 보통은요, 무신론자들 위한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독교 대단하다. 기독교 미술, 기독교 음악, 기독교 건축,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딨냐? 바하의 칸타트를 듣고 어떻게 무신론자의 정서를 유지하냐? 못하겠다. 자기는 참 무신론자로 살아가기 힘들다. 왜? 기독교에서 나온 음악이 너무나 우리를 감미롭게, 경건하게 만드는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가 600만 불 돈 들여서 버스에 There's no God. Don't worry about your future. 이렇게 광고, 600만 불 돈 쓴 광고, 미친놈 짓이라고 막 비판해 놨습니다. 옥스퍼드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돈을 600만 불 써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정신이 한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랭드 보통은 바로 그런 놈을 많이 비판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볼 때 교회는 이 세상 딱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니까 교회만 기가 막힌 기관이 없다. 왜?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순전히 무신론자의 관점입니다. 교회 사람들만큼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I am sorry.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미안하단 말도 심지어 막 돈을 갖다 바치면서 더 못 내는 걸 미안해하면서 심지어 교회는요 신부님의 강론 중에서 80%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냐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자비롭고 얼마나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메이징합니다. 이런 촘촘한 형제자매의 사랑, 그런 촘촘한 형제의 사랑을 시범 보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실라, 이런 청렴 결백한 사람 50명의 교인들을 초대한 교회라 생각하면서 심장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나아갈 길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모의 언어를 써가면서 그 50명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성장한다는 말을 들으니 아,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강력하면서 이렇게 그런 국제적 친교를 일삼는 이런 조직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이 모든 세계 구호기금의 원조는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일찍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을 도왔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구호활동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살살 꼬아서 이방인들의 돈을 많이 거두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갖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민적인 자발적인 운동이고 성령의 추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확신 있고 이렇게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우주적인 천지 개벽의 새 세상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니까 이 통째로 완전히 새로워진 우주적인 단위의 천지 개벽이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성령의 그 충만한 사역을 경험하고 이 새로운 대항사회와 대조사회의 그런 형성을 맛보고 있으니까 이 하늘로부터는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천사단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이게 재림신앙.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뭐죠? 이 땅에서 이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토착적 우상 숭배, 바카스 축제 같은 그런 엄남 밀착형 종교, 그런 종교로 유지되는 폭력 숭배적인 군사력 숭배적인 그런 로마 종교의 그런 틀 안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지고 주시는 형제자매의 사랑, 돈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거룩하게 낭비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급진적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보통 양의 탈을 쓰고 탐심으로 가득 찬 종교 교주들이 많은 때 자기 일을 해가면서 주경야도 가듯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여가면서 일하는 이런 사도바울과 같은 이런 자비랑 선교사, 영적 지도자 이런 기막힌 모범을 보니까 새로운 사회가 동토온다, 새로운 세계가 동토온다 라고 믿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안에 속하여 로마 제국이 볼 때 너무나 달라졌다고 느끼는 대조사회와 대항사회와 이런 대안사회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확신이 재림신앙이지 이단적 섹터처럼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도피적이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의 극단으로서의 이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완전케 하려고 오는 재림신앙,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4장 17절의 종교입니다. 그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식 꿈은 집에 가서 찾아볼 걸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줄을 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면 줄 치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신앙 선배 이름을 대할 수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도 본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은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간의 수공업적인은 뭡니까? 우리가 플로렌스에 가면 구찌 가방이 있습니다. 구찌 가방이요. 플로렌스의 구찌, 네덜란드 여왕만을 위해서 주문 제작하는 지금 막 가짜 구찌 가방 많은데 가짜입니다. 그거 원래 구찌는 나갈 때 특수한 수공업자가 여왕을 위해서 주문 생산한 게 구찌입니다. 구찌, 그 플로렌스 피렌체가 많은 조각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그 옆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그 부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부 다 간의 수공업적인 견습과 모방을 통해서 엄청난 제자를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바로 그런 세계적인 수공업자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왜? 중세 장인 길드, 즉 간의 수공업적인 기술을 전수했던 그런 전통이 강한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전부 다 간의 수공업적인 제자 양성을 통해서 건설된 세워진 예술가들입니다. 다 보세요. 미켈란젤로도 자기 주니어 때 자기 서성이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나뭇가지 네 가지는 네가 그리라 해가지고 나뭇가지 네 가지는 네가 그립니다. 그 밑에다가 나뭇가지 네 가지는 내 제자가 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받음과 모방과 추종과 인격적인 견습과 배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나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간의 수공업적인 견습을 많이 고백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집에 보면 임택진 목사님, 인천에 있는 무슨 장로님 부부 항상 나옵니다. 임택진 목사님 청량리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임택진 목사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분 이전에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 훌륭한 분 너에게 그런 감화를 끼친 항구적인 선한 영향의 원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가르친 스승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나를 지도했습니다. 이거 완전 이단 교주가 하는 말. 참다운 정통신앙은, 사도적 정통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지만 또한 성경적 사랑과 경건을 실천한 모범적인 서성으로부터 또한 간의 수공업적 견습과 모방을 통하여 추종과 모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진술을 ABC를 가르치는 그 진정한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나에게 실시해주는 서성이 참 필요합니다. 자, 바울, 에바브로, 디도, 잘 보세요. 디모데, 그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 이 일종의.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140년에 이제 이집트의 교부 파포에서 이 속사도 교부입니다. 자, 바울,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바울 동역자가 많았죠? 그들의 제자가 뭡니까? AD 140년에 파피아서, 이집트의 교부. 히폴리투스, 그 속사도 교부 뒤에 그 다음 뭡니까? 속사도 교부는 뭡니까? 사도를 직접 보고 배운 사람. 그래서 자, 요한의 제자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따라하세요. 폴리갑, 처음 들었습니까?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과 그 폴리갑의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던 동방교회, 알렉산드레 교회에 그 다음에 260년대 오리겐 클레멘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제자, AD 90년에 로마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를 쓴 사람, 디다케라는 이런 그 초대교회 문서를 쓴 사람, 전부 다 광범위하게 베드로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간해수공업적인 모방과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266개 순교한 키프리안, 아프리카. 키프리안의 제자, 키프리안의 제자가 내 스승 키프리안의 생애와 사상, 그 평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오리겐의 제자도 자기 스승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가 누구의 평전 남겼어요? 최초의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오 수도사의 평전 남겼습니다. 그 평전이 300년대 중반에 나왔다가 성 오고스틴이 바로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평전을 읽고 거듭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 양성의 교부가, 즉 제자 양성의 계보가 초대교회를 촘촘히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저를 가르친 사람들은 ESF라는 선교단체의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김만성, 박덕훈, 이성장, 이런 분이 저를, 김세윤, 이런 분이 저를 학부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아예 5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의수, 임종학. 또 저는 히브리어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대전신학교 이종록한테 배웠습니다. 나랑 나이 같은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먼저 그분은 신학교 가서, 내가 늦게 신학교 가니까 벌써 교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프린스턴에 공부할 때 히브리어 누구한테 배웠냐? 잘 배웠다. 이름 대달라. 이름 대도 모른다. 이종록이다. 들어본 적 있냐?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게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이 사람 히브리어 누구한테 배웠을까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성실한 선생님들이, 나에게 기독교의 진술을 보여준 분들이, 나에게 돈 쓰는 법을, 나에게 시간 쓰는 법을, 나에게 새벽 기도하는 법을, 나에게 큐티 노트 쓰는 법을 알려준 것 전부 다 간해수공업적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양성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특징은 순결한 사도적 정통신앙으로 바울, 에바브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그 다음에 경건한 부녀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데살로니카의 경건한 부녀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부녀들은 뭡니까? 데살로니카 시에서 여성 지도력을 행사했던 자매님들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래수공업적인 제자 양성을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을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거 번역이 약간 약한 번역인데 존경하고입니다. 알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필요하고 약간 나보다 훌륭하면 내가 그를 따르면 나는 됩니다. 바둑 18급에게 갑자기 이창호 사범이 올 필요 없습니다. 바둑 18급에게는 약 9급짜리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8급, 제 형은 9급이었습니다. 한 2년 도니까 제가 형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9급에 멈췄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임해봉 바둑 전집은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지도해? 누가 여러분에게 큐티 쓰는 걸 가르치고,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 쓰는 걸 가르쳤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데살로니카 교회의 가장 성공의 가장 원천은 첫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 바울 이전에요, 탐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 포부상들이 많았습니다. 보따리 장사가 많았어요. 구원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모았다가 가방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헬라의 그런 순회 교사들이, 종교적 포부상들이 많았습니다. 행상 장사들이. 근데 바울은 오자마자 자기가 마치 돈을 받으면 그런 사람과 오해 동일시 될까 싶어서 딱 두려워서 나는 돈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딱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텐트메이커 1급 자격증 탁. 그 다음 모루 탁 내면서 앞치마 내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옆에 있는 군부대에 납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양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말은 아첨과 탐심의 탈은 종교적 보부상들 그들의 대표적인 레토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유모처럼 돈을 써가면서 도왔고 아버지처럼 진리의 말씀을 건면했습니다. 자,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 극한 청렴 결백으로 모범을 보이고 유모 같은 모성애와 아버지 같은 부성애가 온전히 조화된 이런 목사님이 교회를 그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환란과 박해 중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만든 겁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해놓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포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 본문의 17절 위에 보면 광야길이다라고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란 말은 빼내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마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다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 뼈를 챙겨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요셉은 미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들고 애굽을 탈출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430년의 그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느라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 당시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 루트, 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가 람셋이고 숫곳이 여기쯤 되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흘길입니다. 바로 이 길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내려올 때 이 길로 내려왔던 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일길. 불볕더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해풍이 불어오는 괜찮은 여정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네게부 사막을 직접 건너서 에담이라는 곳에 오게 하셨는데 이 길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자 지구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해안가. 바로 가자는 팔레스타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살고 있던 바로 여기인데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간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부득이하게 맞부닥뜨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야 우리 못 살겠다 여기서 전쟁에서 죽느니 이집트로 돌아가자 생각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해안가가 아니라 직접 네게부 사막을 직통해서 에담으로 인도하시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 길이 오늘 17절, 18절에 인도하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 지금서부터 3500년 전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두 번째 경로는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길이 여기라면 이제 두 번째 길은 이렇게 와서 요단 동편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 있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북상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코스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면 분명히 모압과 암몬은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는 여지껏 잘못 알고 왔었다는 거죠.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여기가 시내 반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손 내밀어 보시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삼각,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그러면 왼쪽에도 홍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도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를 여기가 홍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통과해 있고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끼고 있는 또 다른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는 이쪽 길로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홍해 바다가 그렇게 큼지막한 홍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육상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내반도 밑쪽에 여기가 바로 시내반도인데 시내산인데 이것은 주후 4세기경에 천주교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선포하면서부터 수많은 학자들이나 성경에 이 출애굽한 경로가 이 길이었을 것이고 시내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참조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성경책 뒷면에 지도를 펴보시면 마라, 머그리공 어떤 지명이 나오는데 그 뒤에 물음표가 딱 붙어있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왜 물음표가 붙어있었냐면 이 당시 이 지명들이 정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출애굽한 경로가 여기였을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아 요쯤 오면 마라의 우물이 있을 것이고 요쯤 오면 엘림이 있을 것이고 요쯤 오면 70주가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를 보시면 자 계속해서 시내 반도를 보시면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가 여기까지 지도에 보면 옛날 지도에는 미디안 광야가 여기까지 색칠해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다. 그렇게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미디안 광야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여러분의 손가락 V자의 오른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쪽이 미디안 광야이고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내산이 어디에 있고 모세가 부인을 만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났고 양을 쳤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집트로 돌아간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경로는 이렇게 왔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경로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 당시에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안가로 올라가는 경로 네게브 사막을 직접 통과해서 우측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우측으로 와서 건너가는 통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와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간판에 있는 글이 뭐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킹스웨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킹스 하이웨이, 우리말로 옮기면 왕의 길, 옛날 성경에는 왕의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간판이 붙어 있어서 이 길로 가면 옛날에 3500년 전에 실크로드 무역했던 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는 왕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간판이 붙여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에담으로 그리고 비아히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 루트다, 경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센 땅 또는 람셋.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람셋에서 국고성 비돔과 무엇을 지었다, 쌓았다, 그죠? 거기가 람셋인데 여기를 떠나서 고센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숲곳을 거쳐서 잘 보십시오. 여기는 바다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네게부 사막을 직통해서 3일 밤낮을 걸어서 출애굽기 3장 19절 18절을 보시면 밤낮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스트레이트로 와서 에담에 왔고 1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목적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라오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내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루트로 오른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를 인터넷상에서 보시기 원하면 김승학 박사, 김승학 박사가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를 치시면 이 지도, 배경, 또 다른 여러 사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쪽 미디안 강에로 왔는데 여기가 바로 이집트 땅이 아닌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땅이고요. 집이고요. 여기가 그 시내산이고 이쪽이 르비딤 광야, 수르 광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3천명이 황금을 모아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다라고 옷을 벗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13, 14장 이후에 보면 3천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묻혀있는 무덤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김성학 씨가 이 지역을 12차례 방문하면서 자료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호렙 동굴이 있는데 이따가 지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렙 동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한 후에 이세벨이 화를 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피난을 와서 호렙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된 장소. 바로 이 호렙 동굴은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 있다는 게 열왕기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었던 곳, 이따가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바로 그 시내산이라는 곳.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제 사진을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출애굽한 경로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시내산 왼쪽이 아니라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미디안 땅으로 건너왔고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가지만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흘길로, 바닷길로 인도하면 편하게, 시원하게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우회하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길로 가면 편할 텐데, 아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할 텐데,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쪽 방향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것 주시지 않고 생전에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이것을 주시거나 이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색다른 길이다,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길이다라고 감사치 않을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만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이 바다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바다라는 것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실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산의 위치가 시내 반도에 있든 미디안 땅에 있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요셉이 명령했던 유언했던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 유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취도가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 산, 시내산은 시내 반도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미디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진노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옮겨진 줄을 믿으시면 감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속박, 죄의 속박에 있던 이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전쟁을 만난다든지 어떤 고생을 하다 보면 돌아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지만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돌아가라. 서둘지 말고 침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도 응답이 더디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신다라고 확신하시고 서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불기둥과 기름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있는 8,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갔거나 다른 길로 갔다면 분명히 도중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상당수는 돌아갔을 것이고 돌아가는 무리가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여전히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참조하실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유업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서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 보십시오. 성경 구절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십시오. 모처님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싸워서 이겨서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성화를 이루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양만 쳤고 벽돌 만들었고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이집트 병사들과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번 자유를 얻어보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 책임져 주신다. 구름 기둥도 보았습니다.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좀 무서웠던 이집트의 그 병사들이 다 죽는 것도 보게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확신과 기쁨이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삼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이 굉장한 배려, 이런 배려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것,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때때로 훈련받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 민수기가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어렵죠? 자, 이제 이 진짜 시내산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의 모습. 저는 1999년 10월 달에 시내산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은 시내산은 시내 반도, 그 시나이 피넨슐라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간 곳도 여기가 진짜 시내산인가 보다 감동을 굉장히 받고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은혜만 실컷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구절만 봐도 아, 시내산은 시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 2절에 보면 시내산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유명한 떨기나무 불.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에 건너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누구에게 장가갔고 그의 장인이 누구고 장인이 어디에 사는지 그 지명을 말하기를 미디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2절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는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호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호렙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었고 그래서 양떼를 치고 이드로의 사위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불꽃을 바라본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BM 방송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도록 방송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형제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연초가 되면 꼭 나누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벌써 18년째 제 사역이 되기 때문에 18년째 여러 차례 나누는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설교고 오늘의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터치, 뜨거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또 여러분 또 결단하며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뜨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40년 된 교회를 담임한 지 5년이 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제 멘토입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연락도 드리며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요청을 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참 많아집니다. 형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겠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40년의 전통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의 전통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펼쳐보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 힘들어하는 기존 성도들과 리더들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병이 들어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사임해야겠다는 겁니다. 사임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참 5년 동안 열심을 내서 사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참 이 변화에 대해 어려워하는 기존 성도들과 리더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몸도 병이 들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저는 기존 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형제교회에 부임을 했고 우리 형제교회가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는 모든 기성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기성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 우리 형제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교회는 제가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또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동부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그 교회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기성교회가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한다는 것이, 제가 그때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형제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변화에 기꺼이 희생하시며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Thank you.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기성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성교회 문제는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옛것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옛것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 목사님이 한 예를 드는데 기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성가대가 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 다 새로운 사람들이네. 남의 교회 온 것 같네. 그러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이게 불평할 일이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그분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남의 교회 온 것 같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교회죠. 교회가 어찌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지냈던,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가족같이 재밌게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만 남아있으면 교회는 결국 장례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날을 맞이해야지 어떻게 장례의 날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시애틀 다운타운에 미국 제일장로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시애틀 제일장로교회는 우리 형제교회가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형제교회가 거기서 방을 하나 빌려서, 조그만 채플을 빌려서 시작된 교회예요. 이미 나서 제가 학생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방문했을 때, 16년 만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제일 시애틀 다운타운의 제일 장로교회는요, 이 서부에서 제일 부흥하던 교회였어요. 만 명 가까이 되던 그러한 제일 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40년이 채 안 돼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본당이 1300좌석인데 거기에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든다는,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서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200명이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본당 좌석이 1400대는데 200명이 뜨문뜨문 앉아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있지 말고 우리 가까이 앞으로 모여서 우리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여기가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몇 주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가 30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3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지금 장례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장례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을 임대해서 교실들을 빌려줘서 임대해줘서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 보면 성도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는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부흥의 응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부터 불편해집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편안하게 앉을 자리도 없어져요.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차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많은 기성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리더들과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자기를 내려놓고 새로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격려하고 세워드렸기 때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갱신이었어요. 교회 갱신. 교회의 변화와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장례식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노예 리더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수많은 미국 기성교회, 수많은 미국 전통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영어로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 섬겨야겠다. 이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이것,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2000년 5월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당시 250명이 출석할 때 우리 59명이 다녀왔어요. 59명이. 59명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여러분, 변변한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그리고 연령적으로 상당히 평균 연령이 높았던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7년 만에 이루어주시는데, 2007년 5월에 첫 번째 컨퍼런스, 우리 교회 이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됐고, 매년 5월 달에 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올해 5월은 한국의 동수원교회와 연합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 수원에서 컨퍼런스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좋은 컨퍼런스들도 있는데 우리 형제교회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여러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여러분 그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긍휼히 여기되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했었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대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헌신했던, 힘썼던 바로 그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긍휼함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예요.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 우리 형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미션 스테이먼,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실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아니죠,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 좋아야지. 예, 저기 써 있잖아요, 저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 천국의 이 가 가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삶,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 교회는 이 네 가지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첫째 뭐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행복하게 사세요. 네. 건강한 가정을 세워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왜 동성결혼이 합헌화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결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여러분 성경적 이성결혼의 행복한 여러분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성결혼의 행복을 꿈꾸게 해야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행복한 부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도 꼭 하십시오. 봉사도 꼭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에 자주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가정의 중심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뭐예요? 복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가족 4주 만남으로 시작되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 양육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말씀 묵상인 큐티를 시작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양육 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만큼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그리고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나의 깨어진 자존감,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탕자를 끌어안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예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신령과 진정. 예배 최선을 다하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서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여러분 만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회의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은원에서 성령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형제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2천명, 3천명,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2천명, 3천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2천명, 3천명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2천개, 3천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여기서만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교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이 신앙 행위가 그대로 이어져야죠. 그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이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사로 해외도 가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열심을 해야죠. 열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나서 가야죠. 그 가는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는 걸음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꿈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꿈 아닙니까? 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2017년도에도 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1인자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도심의 빈민지역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사랑으로 버려진 그리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월트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트 선생님의 최고 학력은 중퇴였습니다. 그리의 아이들이 월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서 대학 교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7번째 시간. 평양대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에 일기 시작한 부흥운동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그건 단지 바램을 넘어 소망을 주는 것이었고 어둡기만 했던 시대에 작은 불빛을 비춰주게 됐다.
1: 소망. 그건 말 그대로 마음에 드는 간결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품은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원대한 꿈이 들어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나라에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 세워지는 든든한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당으로 나오는 이들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2: 자, 이제 우리도 살판이 나는구만 길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 이러다가 여기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인근 교회당으로 가는 거야 아니네?
3: 그거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면 힘들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4: 아이고 참말로 왜 힘들어서 하는 소리겠는겨. 좋아서 하시는 거지 안 그러십니까?
2: 역시 우리 경상댁이 내 마음을 잘 아는구만 기래. 내래 이런 생각을 해보디.
3: 어떤 생각을 말입니까?
2: 여기 평양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이야.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서 말이야. 다시는 나라를 일본 같은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 말이야.
4: 그 생각은 예, 교회당에 댕기는 사람들은 다 알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래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3: 사람들 표정 봤습니까? 내래 요즘같이 사람들 얼굴에서 요리에 찬 모습은 좀 봤습니다. 다들 모인가 이루 갔다 이런 굳은 의지들이 들어있시오.
2: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이야.
5: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놈들이 이상하더니.
6: 예, 그게 말입니다.
5: 어서 말을 해봐라.
6: 놈들 눈에 그 요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5: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
6: 예.
5: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말을 해봐.
6: 예. 그 교회당에 가는 놈들을 가만 보니까 놈들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전의 놈들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사뭇 달라? 어떻게 말인가?
6: 잊혔습니까?

0: 뭐야? 놈들이 심적으로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
1: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놈들 눈에 힘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 놈들은 비적도 못 먹은 것처럼 다들 힘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0: 놈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당장 그것이 뭔지 알아보도록!
2: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1888년에 불과 38명이었던 북감리교회 성도들이 1907년 10년 사이에 무려 1000배나 증가하는 39,61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당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조선교의 성도들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진 일이라는데 더욱 놀라운 거라는 거죠. 당시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은 고작 4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수의 사역자들이 하기로는 실로 벅찬 일이었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전, 즉 소망이었습니다.
3: 이제 우리는 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을 더욱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4: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임무가 있는데 나라 일만 걱정한다고 되는 거인지. 아유,
3: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이 나라 걱정을 하는 거이 모의가 잘못이 되었습니까?
4: 아이, 그거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리 하는 소리지요.
3: 그거 잘 들으시라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만 잘 돼간다고 나라가 어디렇게 돼가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민족의 독립이고 자립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억하는 겁니까? 교회와 나라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기 저들의 눈빛을 보시라요. 뭐이가 저들의 눈빛을 강하고 힘있게 했습니까? 그건 바로 나라 걱정에 교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우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때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조차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입니다.
2: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대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람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호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4: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2: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일어서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인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못 지낼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인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날마다 우린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저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오늘 공부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과 회개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면이 믿음이라면 다른 면은 회개로 묘사합니다. 사실상 회개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이 없는 회개 또한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심하는 거라든지 새 결심 같은 것이 됩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서 죄의 취약함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부르고 죄를 심판하시듯이 우리도 기꺼이 죄로 부르고 판단하는 겁니다. 회개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해지고 우리의 부족과 죄가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막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죄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새해 초에 하는 결심이나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그때야 바울이 선포하는 실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거실에 들어서서 거실에 놓인 의자를 보면서 난 저 의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자에 나를 앉히고 쉴 때까지는 내가 그 의자를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더한 개인의 헌신이 또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언젠가 재림하셔서 다스릴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을 또한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신뢰감과 의존함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 신앙, 신뢰 등과 같은 말들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모두가 좋은 표현이지만 이 모두를 합해서 사용한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지적인 믿음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마음에 모셨고 제 구원의 반석으로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나 덕이 되는 행동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내용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우리 구주를 묘사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메시아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시며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보다 더 달콤하고 더 이상 만족을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신뢰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이 방송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한번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만나러 해안에 있는 장소로 오도록 불렀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와서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을 공중 앞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며 가르칠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가지로 가르친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경고를 받았다고 시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의 심령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심령의 매임이 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 큰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달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주 안에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또 여러분들이 범한 범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지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책은 신약의 오경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권의 책 중 마지막 권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경 중 네 권은 우리 주님의 인물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첫 장, 곧 인류 역사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초기 활동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체적인 전진에 있어서 최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흥미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정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기에 앞서 숲을 보는 듯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사도행전의 특성과 신약성경에서의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추세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순환을 겪으며 발전해 나갔는지 알려주는 데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해 놓은 점이 사도행전의 매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사도행전을 1과 2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 골고다에서 곧 꺼질 듯이 위협받았지만 부활의 아침에 능력으로 일어나서 오순절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복음이 어떤 원리와 원칙들로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서 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고 새 달이 되고 또 새 학년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이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뒤의 끝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러한 생각은 한자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외식을 경계해야겠죠. 만일 제가 아주 짙은 초록색 양복을 번쩍번쩍거리는 양복을 입고 올라와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들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짙은 초록색 아래로 또는 제가 고무신을 신고 올라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사건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하시며 그러나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본문의 8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권위에 찬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람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명령을 받고 이 사람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음을 요한이 따로 지적해 설명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핀잔합니다.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유대인들 여기서는 율법사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그들은 핀잔을 합니다. 11절에 병나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공격을 해오니 이 사람 당황한 나머지 그 사람이 걸어가라 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 13절에 놀랍게도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도 모르는 채 병 났습니다. 예수님의 막강한 능력의 결과로 그 사람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병이 났습니다. 그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소개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단순히 또 하나의 미러클 워커라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아니하셔서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십자가 이전에 일곱 개의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섯 개의 사건이 다 표적이 다 예수님의 주도권에 하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 강조되고 있지 않음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병남 받았고 아니 또 후에 보는 다 바로 보는 것 같이 곧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고합니다. 나를 낫게 한 즉 그래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라고 사실상 고자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권면을 그에게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해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아마도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뜨거운 또 한 번의 안식일 신학 논쟁이 시작됩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침대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안식일 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병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그러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러한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십계명 또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들을 본다면 안식일을 직접적으로 자기 직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데 유대인 장로들은 39가지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며 억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 거죠. 안식일 날 켜져 있는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끄면 기름을 아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렇지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밤에 악령이 들어올까 봐 겁나는 사람들 그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등불을 꺼도 좋다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 이미 다 컴퓨터로 계산돼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 15분 몇 초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 시각에 딱 되는 순간부터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씁니다. 이 5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으니까 매 층마다 이게 서요. 저는 쓱 이렇게 누르려고 그랬는데 매층 세게 돼 있어요. 그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법규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거는 마치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서 흰머리를 만약에 뽑는다. 그럼 그것은 일로 규정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뽑아요, 주일 아침에. 평소에도 안 뽑지만. 자매님들 화장하시고 오는 거, 주일 아침에 화장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 저녁 11시 59분까지 이걸 마치고 주무시고 오셔야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지 않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반박, 박해를 기다리시고 있었다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환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람이 한 대상이요. 또 다른 대상은 바로 안식일에 종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주께서 자유하게 고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사실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고, 다른 금요일날, 월요일날, 썬데이도 가능했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안식일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러한 박해를 자초하시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법률적인 표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당신의 입장을 천명하시는, 밝히시는, 변호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이제 일하시니 Now he is working, so am I. 나도 일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 7일에 쉬셨지만 그러나 관리는 계속하셨습니다. 모든 행성과 항성이 제 궤도를 돌도록 늘 관리하시고 정확하게 정말 그 많은 천체들의 완벽한 운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고 당신의 손안에 쥐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별들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떨어져 우리는 다 죽고 말 텐데요. 유대인들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그들은 이해했고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 결과가 바로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낫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안식일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폐하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오해를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휴식을, 영혼의 휴식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18절에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이 17, 18절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서 신성모독을 바라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우기고 있구나. They got the message. 정말 그들은 명쾌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죠. 본문 가운데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일의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의 노예, 종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자인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노예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안식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그분을 이들은 박해하기 시작을, 아니 주님께서는 그 박해를 자초하셨고 그래 그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다시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고침의 대상이 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안식일에 스스로 종이 되어 있는, 스스로 목이 묶여 있는, 스스로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안식일의 노예가 된 이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기 원하십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억압당하며 짓눌림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상실한 채 율법주의 형식에 그저 묶여져 있는, 갇혀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주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신들의 소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켜주기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의로운 행위는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재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구속하는데 안식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상기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이는 것이지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무덤으로 달려가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기뻐했고 그래 열심히 그 주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하자 그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구별을 없애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제4계명은 매일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seven days a week,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매일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만난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안식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매일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께 복종하는 기쁨을 또 확인하며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종, 노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배당으로 끌려 나오는 발걸음, 우리 발걸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일주일 내내 내가 좀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하나님께 째째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율법의 아름다운 정신을 장로들의 유전은 뒤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 바리새인들은 매정하고 야비한 독재자 앞에 벌벌벌 떠는 무력한 종의 관계로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전통이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현대의 교회 가운데 남아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요.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우리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7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새 시대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심을 이미 경험한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기도드릴 때 이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맞죠. 월요일날 같이 모여서 펠로우십 할 때 오늘 이 거룩한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모여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에 이 거룩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날이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유하게 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못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안식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왜 어찌 안식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장사가 안 될까 봐 우리 애들이 큰일 날까 봐 오늘 주일 빠지면 안 돼. 이런 미신적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하나님 모습을 망가뜨리는 하나님 기부들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몰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제 음성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일 테고요. 생명의 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며 우리는 첫째로 안식일과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7일의 안식일이 주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것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이 그러게 매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Every day is the Lord's day. Sunday 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요일 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시기에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 부활의 능력은 번져가고 있으며 그 부활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기에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그 능력을 매일 체험해야 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38년 묵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는 38년 동안 매일매일 거룩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더 깊이,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 예수님은 항상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창조된 것 아니기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기에 사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특별히 정하셨기에 그러나 그 특별히 정하신 날이 이제 seven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로 확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일이 매일매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날 외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음식을 사 먹지 않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우리 문화상 우리의 스케줄상 따로 떼어 주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기에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건의 유무를 경건의 고하를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식당 가서 음식 사 먹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거나 주의 날을 범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다시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우리에게는 자유케 하는 법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져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식 안 사 먹는 것으로 내가 거룩한 행했다 여기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안타까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개인적인 결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일을 의식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나는 주일날 TV를 보지 않겠다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TV를 금식하는 거 좋고 주님을 위해서 오락을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화요일이 그러한 특별히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주 앞에 바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도 가능하고 금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도 가능하고 각자의 일정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경건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자신을 속박 가운데 집어넣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갖고 경건을 측정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건까지 측정하는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며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고쳐주기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경건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월화 수요일 날도 내 주인이신 것이 확인되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요. 토요일만이 아니고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란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보케블러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주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확립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7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일요일만이 아니고 일주일 7일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고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며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주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며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법 위에 놓여져 있는 법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열심히 보는 것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테고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7일 성수라는 개념은 모르는 채 주일 성수만 얘기한다면 이 개념은 비성경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7일 성수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주일 성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우리는 7일 성수하며 살아가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뿐 아니고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식탁에서 같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주일이며 거룩한 날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7일 성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성수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을 다 싸잡아 거기다 집어넣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역세는 그냥 대충 살라고 성경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7일 성수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의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주님께서 그 병을 그 안식일에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병을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 가운데 고쳐주고 계십니다. 성가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 그러나 성가대원의 엿새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으면 그 찬양은 그리 아름다운 찬양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성경적으로 멋있게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엿새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으면 그리 귀한 설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모아 아무리 많은 헌금을 주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엿새 동안에 예배 드리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그 헌금의 가치는 그만큼 삭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7일 성수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그러기에 더 이상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로운 예배자가 돼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안식의 노예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드리시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 아니 그리고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도 내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자유로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ITL 카드는 Invitation to Listen의 첫 글자를 모아 ITL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드에는 BBN 방송을 소개하고 전도에 필요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ITL 카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고요. ITL 전도 카드를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베드로는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고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이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믿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중에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뒤로 미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처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돌격하라!
1: 한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미디안족이라는 무리들이 침략을 계속해왔어요.
2: 모두 도망가시오! 도망가요! 저놈들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야만족들이야! 어서들 도망치라고! 어서 와줘요!
1: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도 없고 왕도 없이 여기저기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 쳐들어오면 항상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이 미디안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0: 영감이 이 마을의 대표장가?
2: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우선 집집마다 우리 군사들을 위하여 양 두 마리와 닭 다섯 마리 그리고 빵 200개씩을 만들어서 바치라.
2: 아니, 지금 우리들은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0: 이 영감이 말이 많아. 그러면 영감의 집부터 맛을 한번 보여줄까? 여봐라!
3: 예?
0: 이 영감의 집을 본보기로 불을 질러버려라!
2: 아이고, 예!
1: 마을 촌장의 집이 삽시간에 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마음속으로 울분을 참고 있기만 할 뿐이죠.
4: 이사를 가자고요?
2: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소. 차라리 저놈들의 꼴을 보지는 않는다면 그나마 우라가 끌어오르지는 않을 거요.
1: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족들의 학대를 피하여 산속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와 굴에서 살거나 오두막을 지어 간신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편했지만 그들은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게 됩니다.
4: 아이고,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죠? 이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저놈들이 덤벼서 두들겨 패고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있으니 원.
1: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날마다 고난이 계속되며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런 시절.
5: 안 되겠구나. 내 처들을 도와주리라.
1: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5: 저들은 오랫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내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 저들이 고난 속에서 다시 내 가르침을 깨닫도록 내버려 두었거니와 내가 선택했던 백성들이 저리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1: 하나님은 한 사람의 종을 보냅니다.
2: 아니 누가 갑자기, 아니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1: 산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 갑자기 바람 속에서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 누구신지요?
6: 그대의 아들이 기드온인가?
2: 그렇습니다.
6: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 그대는 누구신지요?
6: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기드온을 불러오라.
1: 기드온의 아버지는 허겁지겁 아들을 불러왔어요. 일하다 말고 놀라서 쫓아온 기드온은 그저 차림새가 좀 이상한 나그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7: 절 찾으셨습니까?
2: 기드온, 저분이시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7: 그래요? 아니, 정말이신가요?
6: 기드온,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1: 그러나 기드온은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7: 무슨 명령을 전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6: 그대는 군사들을 모아서 즉각 적들을 물리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1: 코웃음을 쳐버리는 기드온. 그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7: 뭘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군사를 모으면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오겠느냐고요. 미디안족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들과 싸울 힘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겠습니까?
1: 기드온의 얼굴에 빈정거림이 나타났어요.
7: 우선 나부터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난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줄 터이니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빵 몇 개와 함께 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오.
1: 천사는 그 명령을 내리고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2: 아이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어서 양을 잡도록 하자.
7: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죠?
1: 반신반의하면서 기도원은 서둘러서 양을 한 마리 잡아 빵과 함께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7: 어디, 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죠.
1: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2: 아니, 저 봐라. 아, 저게 왜 저렇게 된 거지?
1: 불꽃이 날아들면서 양고기와 빵이 다 구워져 버린 거예요.
7: 아니, 저럴 수가.
1: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기도원 앞에 그 천사는 다시 나타났어요.
6: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7: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믿고 말고요.
6: 그럼 어서 군사들을 모아라. 모든 부족들에게 연락하여 민족을 위하여 싸울 용기가 있는 자들을 모아라.
1: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여듭니다.
3: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한번 싸워봐야지.
8: 우리끼리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1: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기도를 올리고 있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 모두 얼마나 모았느냐?
7: 예, 3만 2천 명입니다.
5: 너무 많구나.
7: 예?
5: 그들 중 진정으로 싸울 용기가 없는 자는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기도원은 군사들 앞에서 외칩니다.
9: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가족이 많으신 분도 돌아가십시오.
1: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7: 아니, 이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1: 근심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다시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5: 아직도 많구나.
1: 기도원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5: 그 남은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거기서 손으로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마시는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1: 강가로 걸어온 군사들은 다투어 물을 먹어댑니다. 대부분 입으로 핥아먹거나 함부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7: 대체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나 남겠는가?
1: 기도원은 한숨을 내쉽니다. 겨우 300명 뿐이었으니까요.
7: 하나님, 이런 한줌도 안 되는 무리로 어떻게 미디안족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엄숙했습니다.
5: 적들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 너는 그들의 진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1: 기드온은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적의 진지로 다가갑니다.
10: 저 보세요. 보초도 서 있지 않고 자고 있는데요.
7: 아, 그렇구나. 저쪽을 봐라. 저기는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
1: 그들이 진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11: 여보! 여보시오!
7: 왜 우리들을 부르지?
10: 들켰을까요?
7: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1: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7: 알겠습니다.
1: 참으로 형편없는 군대였던 것이죠.
7: 이거 고맙습니다.
12: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겠는 거요? 어느 부대요?
7: 아, 예, 저 심부름을 갔다 오는 중인데 우리 부대를 그만 잃어버려서 찾느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1: 그거 찾으면 뭐해? 아무 데서나 쏟겨 자고. 내일 찾으면 찾고
13: 말면 말고.
1: 이도훈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7: 정말 형편없는 군대다. 멀리서 보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겁을 집어먹었는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14: 예, 싸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뭔가 각오를 하고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결사대를 모두 불러 모읍니다.
7: 자, 오늘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아니, 그럼 공격을 하지 말씀입니까? 그렇다. 아니, 우리 300명을 가지고 저 수만 명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렇다. 모두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1: 기드온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7: 모두 항아리를 양손에 두 개씩 들어라.
14: 응? 무기를 들지 않고요?
7: 그래! 무기는 등 뒤에 매달아 두고 우선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횃불들을 들어라. 자, 그리고 다가가자.
1: 괴상한 차림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결사대가 적진으로 다가갔어요.
10: 다 왔습니다.
7: 저놈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닥불 곁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 자, 내가 신호하면 일제히 항아리를 바위에 던져.
2: 깨뜨려버리란 말씀인가요?
7: 그래. 그리고 다시 나팔을 일제히 분다.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다가 신호하면 모두 횃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대.
1: 실로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 자, 항아리를 던져라!
1: 그 소리는 벌판을 울려나가면서 하늘 끝까지 들릴 만큼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2: 횃불을 불어!
1: 300개의 항아리가 터지고 다시 수많은 나팔 소리, 그리고 화산의 불처럼 무수한 횃불이 밝혀지더니 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리고 캄캄한 어둠만이 남았어요.
2: 이게 무슨 소리야? 적이다! 적이다!
1: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지고 태평스럽게 초저녁부터 잠에 빠져들어갔던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번쩍 잠에서 깨어났어요.
2: 적이 어디냐? 모두 공격하라!
1: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혼란이었어요. 미친 듯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몰려다니는 미디안족들은
2: 저기 적들이 나타났다!
1: 달려오는 자기 편 군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모두 돌격하는 것입니다.
2: 방어하는 것들을 모두 죽여라!
1: 그것은 아우성이었어요. 바로 지옥의 혼란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2: 돌격! 총 돌격!
1: 그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날이 밝아오기까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구야? 우리가 누구랑 싸운 거야?
1: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기드온.
2: 장군님, 보십시오. 적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7: 자, 그럼 어디 슬슬 청소를 해볼까? 천천히 북을 올려라.
2: 예?
7: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숨어서 울려라.
1: 밤새 자기들끼리 싸운 끝에 수만 명 군대가 수천 명으로 줄어버린 미디안군. 그들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2: 우리가 저놈들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구나.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1: 그들은 무기 하나 변변히 찾아들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만족한 미소를 짓는 기드온.
7: 서두를 것도 없다. 천천히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1: 이미 미디안족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쫓기는 짐승처럼 도망치기에만 바쁘니까요.
2: 저거 봐라. 저거 봐.
4: 아, 이제 쫓겨오는 미디안 군사들이네요.
2: 저놈들 성한 놈들이 하나도 없구만. 모두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고 있어.
4: 아, 이제 개들을 풀어서 저놈들을 물어뜯게 할까요?
2: 그래. 나는 몽둥이를 가져올 테니까 나도 저놈들 좀 두들겨 패줘야겠어.
1: 도망치는 미디안족들이 이스라엘족들의 마을 곁을 지날 때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달려나와 마구 두들겨 팹니다.
13: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5: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2: 이놈들. 또 우리 땅에 들어올 것이야?
13: 아닙니다. 다시는 안 들어오겠습니다.
4: 오기만 하면 거꾸로 나무에 매달아버리겠어.
13: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1: 미디안족들은 깨끗이 떠나버렸어요. 떠난 것이 아니라 혼이 나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16: 장군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7: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17: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1: 300명의 결사대로 수만 명의 적을 통쾌하게 물리쳐버린 기드온 장군. 물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18: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BBN 방송을 직접 소개하는 다양한 전도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도 도구 중에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습니다. www.bbnradio.org로 가셔서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에서 친구에게 BBN 알리기를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BBN 방송을 소개하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친구분들께 전달됩니다. 이처럼 BBN 방송을 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으로 주위에 있는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BBN 방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BBN 방송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알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종전을 선언한 지 딱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미주리주의 한 작은 목조집에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잠시 뒤에 92세의 노부인이 전화를 받으려고 함께 있던 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는데요. 그 손님은 노부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요. 여보세요? 괜찮아. 라디오 듣고 있었어. 언제 올 수 있으면 한번 와서 보자. 잘 있어. 이런 짤막한 대화를 했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 그 노부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제 아들 해리였어요. 해리는 참 착하죠. 전화할 줄 제가 알았거든요. 걔는 무슨 일을 마치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어머니였답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우리는 잘 했어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들의 아들이요, 그분들의 딸이니까요. 안타깝게도 누구나 육신의 부모와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7절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용하신 그 표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죠. 그 친근한 이름을 우리도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영원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빠, 아버지께 알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릴 게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0: 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마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보다 4배 이상 많은 북이스라엘을 무찔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세상의 모습 앞에 위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나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비야 자신은 신앙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나가서 저 북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겁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승리합니다. 아비야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아비야와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아비야가 좀 달라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아비야는 그야말로 불신의 인물입니다. 근데 역대하에 나와 있는 아비야는 어느 정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에 있어요. 옛다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이게 아비야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의 신앙이 일상 앞에 어떠한 힘이 있을까? 옛다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그러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힘으로 점점 거대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벨탑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바로 어디를 말하느냐?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의미를 해요.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거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제2 롯데월드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긴 하겠어요. 저거 왜 미친놈이야? 아직도 저런 걸 믿는 놈이 있어? 하여튼 예수쟁이다라면서 욕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너진 건 바벨탑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문명을 자꾸만 개발해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2롯데월드에 만약에 불이 났어요. 타요, 안 타요? 제2롯데월드가 불이라는 지극히 원시적인 도구 앞에 팝니까, 안 팝니까? 타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불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롯데월드에 불 한번 질러봐요. 타버리겠죠. 뉴스에 나오겠죠. 그건 아마 제2롯데월드 정도 되면 해외 토픽이 될 거예요. CNN 뉴스 같은 데가 떠서 제2롯데월드 불타다. 그건 나온다니까요. 바로 그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불로 한번 질러보세요.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아비야의 신앙이 그겁니다. 바로 불을 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대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불을 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바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고 12%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의해서 불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단 8%만이 실제로 당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라고 하십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고 단체의 회장이 되고 유명세를 탈 때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이었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워야 하는데 뜨거운 날씨에 기운을 뺏기고 힘없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자성해 봅니다. 밋밋하고 타성에 젖은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 사랑에 가슴 떨리는 감격,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 샘솟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이, 출신, 전공, 경험은 묻지 않으셨죠. 대신 지금 믿고 따름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일환의 혼자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계획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하며 심이 있는 요람입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가정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정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과목을 청취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폭풍우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꼭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탄식이 아닌 기쁨의 찬양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BBN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베는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었고 거기서 양떼를 치고 이드로의 사위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불꽃을 바라본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